0: 여기도 많이 변했네.
1: 변하는 게 세상 이치잖아. 사람도 마찬가지고.
0: 그래서 그렇게 미친 개처럼 날뛰는구만.
1: 미친 개?
2: 아, 좋다.
3: 왜요?
2: 아, 어, 맥주다! 맥주!
4: 맥주, 맥주.
3: 야, 너 얼굴 왜 이래?
5: 자, 선배! 아, 그...
6: 야! 야! 야!
5: 잡았다!